0: 데이터가 되려나
1: 따그르다 되려나 데이터가 되려나
0: 다다다다 데이터가 되려나
1: 다 데이터가 되려나
0: 데이터가 되려나
1: 데이터가 되려나
0: 따그르다
1: 되려나